0: 시간 기사 발
1: 아, 갈렌지 선주소 시간 갓.
0: 네, 시간 기사 갈렌지 시간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